0: 저기 오금 어버님들 거.
1: 저거 빠져는데 저거. 무슨 무슨 무슨 무슨 하루 잡아. 하루 세. 아마 저거 빠져는 저기 무슨 거 빠져는 저기.
2: 빨리 아까 뭐 이런 일 있어.
3: 지금 컨스터. 네. 가이드. 아. 예. 좀. 가.